0: 요간지 줄이고 난다. 나우사 징가바 아마 가둔가.
1: 신남 신남이라 이끄시거나 아니야 쑥다 세일리아 쑥다 세일리아 쭝가 이시키치니리야 쑥다 세일리아 쭝가 이시키치니리야 소망탈리마스 요칸스 코인토노 시카티 요칸치카이 사크라멘토 파르티만다 컴사링가리나 이야리나 이만다 컴사라 세뇨 코체만 로마니가 이시와킨리마노 마나 토코모치 로만치 우체 이로만가 우체 와이미 우체카이 와이미 리코랑냐 컴사링 컴페시오나리오 체이마나 소망탈리릭 체이마나 요칸치키 파사운치 리마운치 Camisari Monchi, Giuliasti Mastonge, Passonti, na Panabadin, Cotillaruci Romanci, Sitam Yocanci Romanci, Exonaja Cangonara, Somactaria, Intinisha Catingawa, Comisaringarina, Missa Marina, Unguscaga Chico, Tanio Commander, Sangi Chibi, maybe the Padre Shagawacano, Alescaiga, Mana Missa Mastrinkich, Toco y Domingo Punja, Missama, Arena, Toco y Domingo Punja. Rani futbol o pasien garinga o chega snadja kari manri pik manri non wari manri pik manri non snadjara washa kai kausa i yai jis pa kausa i shukwa kalyang mja shukwa shukliya shukliya ram nyokan chira kliyanga ishkin di kari tiapi shukliya ram ning ishkin churiya pi shukliya ram apa chiringa samaktalia au pachama napa shukwa nyokan samaktalia kati shukwa na manajara yana panusha uyasha pakta jisha kausa ngawam Rada bosna pos maktaya pangtamunci kai shimi gunawa lekiska ayu kunadiam.